0: 파바시레 벌어 준 데지 것이 오신 거. 자, 하라제도 아야 베다 세다가 이제 바람이 너무 많아서 그것도 제가 파바시레 벌어 준 데지 것이 맞다 보죠. 그런 좀 만들 자고 이것도 받아 주는 건데 제가 미안해. 제가 이제 제가 그 메시지 좀 하나 가지고 많이 장어 줄 그런 거 좀 먼저 받아 버려 봐. 너무 받아 가지고 좀 내가 좀 이제 가서 되게 이제 잘 받아 줘 버려서 내가 내가 만나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지? 제가 내가 좀 내니 이 얘기는 이제 무슨 얘기지? 내가 잘 듣는데 내가 이제 맞다 제가 이제 지금 해서 좀 만나는 거 해서 좀 해서 제가 좀 대장 내가 말하지 뭐 좀 전에 그 아무로 상대 전방 좀 상대 줘도 내 경험 뭐 뭔가 좀 내가 와서 통화를 하는데 좀 내 이제 좀 하고 가자. 내가 뭐 무슨 저도 뭐 양대 이제 저랑 좀 말하고 좀 그거 되면도 아주 되도 같네서 좋대네. 나한테 너를 보면서 뭐 많이 말하고 주대 좀 된대. 가라 어디로 가면 좋은데 좀 내가 드리고 좀 내내 되지 되자 봐도 좀 말하고 좀 상대 이제 아니 왜 잡아 잡아 좀 말하고 말하고 해야 나면 잡아 진이 예배 배한다 보다 진이 잡아 해야지 좀 말하고 잡아 좀 뭐 말하고 말하고 좀 어디에 잡아 진이 예배 좀 어디에 봐. 좀 내가 달리 있어 좀 내야 되지 좀 말하지 마는 거죠. 상대 이제 좀 말하고 좀 말하고 말하고 해야 나면 잡아 진이 예배 배한다 보다 진이 잡아 해야지 좀 말하고 좀 말하고 말하고 어디에 잡아 진이 예배 좀 어디에 봐 좀 내가 좀 말하고 좀 말하고 좀 내야 돼. 그래서 내가 태파라 연도 버지 버지 버지 아치다 주 바가 제가 말도 좀 얘기해 주고 좀 얘기해 말아 줘. 되게 좀 아주 내 소리 아주 좀 대신 대신 대신 봐. 언제 산 봐. 산 봐. 좀 말로 말아. 팬다 그러다 내 팬다 좀 제일 잡아 줘. 좀 맞아 맞아 말로 말아. 라바 연도 버지 얘기해 좀 해서 아주 어디 제일 나라 말로 얘나 좀 얘기해 봐. 좀 내가 말아 좀 아 집에 제가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말로 또 손 하자 봐. 내가 라 제일 좀 대신 대신 좀 대신 말아 줘. 좀 내는데 개다지 말아 좀 내는데 개자도 말아 줘. 이제 그 대단한데 말하고 좀 내는데 이게 다 아니면 좀 내는데 이게 저도 말하고 좀 어떻게 될까 좀 그렇죠. 제일 안 좋습니다. 대박한 나와 좀 내리니 뭔가 계신데 현지 그만한 선생도 누구야 누가 말하지 마음 말하지 마음 주시 이제 마음 주시 이제 마음 주시 무슨 때 너무 많이 마음 주시 이제는 나무 주시 매 주시 매매 나 선지 이제 하나 주시 무슨 일로 나와 나 말해 또 뭐지 그만한 말 내가 누구 누구 누구 내가 나와 다 선지 이제 내가 여기서 내가 이제 내가 선지 한 여기서 내가 이제 와주 마음 내가 무슨 일을 이제 이제 어제 가서 이제 마음 마음 나 선지 어제 가서 이제 마음 선바 제도 아주 대지 문제도 바로 최초하게 남게 해서 와라 언니 말아 주고 받는 데 내말아도 순대에 가서 받을 수 있는 바다가 너도 잘한다. 어 외처럼 아 전화된 너무 외처 아주 공부 저주 받는 게 대성 말 아니면 외제서 받은 데 내말아도 내내 이제 가서 받을 수 있는 이제 너도 봐 하나야 문제 받지 못 받을 수 없는 공부네. 아 알아 주고 대성 와라 많이 받지 못 받을 대지 공부도 대해서 좀 받아 봐야 되니 이제 받아 와서 이제 말아 주고 순대에 대해서 말 받아 봐도 더 봐야 되니 이제 받아 와라 이제 가서 이제 이제 왜 이렇게 좀 받지 못 받아 이게 잡이 대부분도 바시 이건 무슨 말인 게 대부분도 어마마지 매도로 주는지 예산에 말아줘라 되게 제가 돈도 벌어주고 지금도 대부분도 못해서 모두 돈을 지금 누구 대부분도 매받아 좀 문제대로 일단 대신 잡아라 세나 세마 매받아 대신에 보다 중재자라 세상에 말아줘 그래서 순년대 마음을 몇 가지 말아 대미 예측 너나 말아 지금 아주 많아 순재 강을 나서지 다음 주제에 되게 세바다라 양 남아주시 잡아주 오마 중화 다시 잡아서 순년대 얘가 다 말아줘 강을 줘야 되는 거 말이야. 나라도 강조해야 되기도 마음 매주는 게 참아라. 담배 해줘야라도 남아지고 좋아라. 선제 강을 얻어서 담배도 되지. 세시에 바다라 양은 담배도 되지. 바주와 중화다치 일랑삼. 중화다치 일랑삼아치 주의되게 멋지지. 주여 마음 매주는 게 참아라. 담배 주여라도 남아지고 좋아라. 중지 삼아삼아 챔프수를 한다. 마음 이제 담아. 세라바다 담아다 중대하려 중지 삼아삼아 챔프수다. 예상제 지금 아니고 제바만 예상해 전하기 위해 담아 제바만 이제. 아주와 산지 예쁨다 하도 말하니고 제신한 산지 예쁨도 그만하게 매다 아주와 산지 예쁨다 아주와 아주와 강하다 아주와 부도지 세바다 세메대바 주의가 많이 맞추와다 하다하니 예세베제도 와라주 떠니어 디자베스에 대하라 아주와 산지한테 삼아지 승한 예쁨을 보람에 맞지 예진으로도 우두와 주로 대지신하 아주와 주사바 삼아지와다님 아, 유시에 좀 나야 되니 저게도 또 되는 바로 주제 쓰면 저는 또 어디 받아 가서 좀 받아 가서 좀 받아 주제로 와 대제제 전 알아 좀 어디서 봐 저장하고 와서 오면 되네. 저 많이 봐 있으면 제로 대변 나타내고 이제 제가 지금 남아 나한테 있어 봐 생답으로 시에바 나머지 저 나머지 하나 빵와라 잔다 저 많이 봐 나머지 제일 몇시에 통과 제야 좀 되는데 이게 저도 말아 저도 계속 가동도 아 저도 이제 이제 맞아 삼 아 대신 샤베 간라 매 방아 다바도 매 주도 엄마도 막 한계 배 줘야 되다 줘야 돼 간야 유냐 마 대신 샤베 줘 그때 간야 대냐 마 대신 가도 말아 좀 되는데 라 저도 말아 저 이게 저 좀 되는데 다 이게 좀 되는데 이제 숨에 돼 다바 간 대신 샤베 간라 매 방아 다바도 매 주도 엄마도 막 한계 배 줘야 간야 마 제 바나 소 이제 샤베야 땡베야 쳐대 칸야마지 나도 되지 않으니 샤베야 쳐대 칸야마바라도 바라 칸제바마 땡바테니 순도마지도마제 대니 쳐주로 대니 쳐장마라 쳐마제바야마라 비레도 이제도샤파베 칸가마네 두마 제야라도 제베라도 순디 바라바라도 디 인도 이제바마르 이마하나라시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말아도 되지 말아도 되지 말아도 되지 말아도 되지 말아도 되지 말아도 되지 말아도 되지 말아도 되지 말아도 되지 말아도 되지 말아도 되지 말아도 되지 말아도 되지 말아도 되지 말아도 되지 말아도 되지 말아도 되지 말아도 되지 말아도 되지 말아도 되지 말아도 되지 말아도 되지 말아도 되지 말아도 되지 말아도 되지 말아도 되지 양아라도 가져와 가나 주 연음란 데 나세 주스 제바 좀 덤비 가져와 되네 하상미 사람들 집이 땡이 주 된도 주 바이 나 수지 주 연음란 데 냄바다 주 같은 바라 창와다 로바 꾸지 바다 수지 인도 연라 제바 모사 나다 담바라 모사라 바다 마다 마주 와다지 가져와 되나 좀 봐. 몰라 마다 와 그냥 내가 되게 이제 가져와 준비한 자 같은 거 말고 那这个叫什么？中间的这个那么那么的，明天了，这个什么就是什么中间的这，他让咱们把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
1: Yeah, the brother was under the Jesus, I bet you, Jesus, I bet you,
0: ဒီနေ့ကျွန်တော်တို့ကျွန်တော်တို့ကျွန်တော်တို့ကျွန်တော်တို့ကျွန်တော်တို့ကျွန်တော်တို့ကျွန်တော်တို့ကျွန်တော်တို့ကျွန်တော်တို့ကျွန်တော်တို့ကျွန်တော်တို့ကျွန်တော်တို့ကျွန်တော်တို့ကျွန်တော်တို့ကျွန်တော်တို့ကျွန်တော်တို့ကျွန်တော်တို့ကျွန်တော်တို့ကျွန်တော်တို့ကျွန်တော်တို့ကျွန်တော်တို့ကျွန်တော်တို့ကျွန်တော်တို့ကျွန်တော်တို့ကျွန်တော်တို့ကျွန်တော်တို့ကျွန်တော်တို့ကျွန်တော်တို့ကျွန်တော်တို့ကျွန်တော်တို့ကျွန်တော်တို Sinai